무서워 멈춰 쉬는 무서워 쉬는 아웃 캔 아웃 아웃 아웃 Flashing hair, dingy light. 수고한 삶 속을 메시아 속을